0: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갓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0: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가 있어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못 산다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있어 불행하다는 삶이 있습니다. 당신만 아니면 살 수 있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쪽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대종사님은 이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은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무한한 긍정입니다. 사이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군종의 시간. 오늘은 우리가 빼앗긴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축하하는 광복절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열기보다 더 뜨거운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모든 걸 걸고 오늘의 역사를 만드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의미 있는 오늘 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보내야겠죠? 8월 15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8월 15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마음 놓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마냥 즐기기만 해선 안 되겠죠? 뜻깊은 오늘 역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광복절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개항에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태극기 개항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각 가정의 태극기 개항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고요.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고 나서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 태극기 다는 위치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의 난간이 될 텐데요. 여기서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요.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동 지상 출입구에 달면 된다고 합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원불교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화랑대 교당에 계신 권승민 교무님 만나볼게요. 악뮤 오랜 날 오랜 밤, 이어서 적재의 노래입니다. 나랑 같이 걸을래.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화랑대 교당에 계신 권승민 교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화랑대 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권승민 교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다행히 더위가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폭염이 주춤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여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랑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지난 5월엔 생도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에 군종실 역시 가든 파티에 참석했는데요. 식순 가운데 군종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노고에 감사하는 생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이어서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불교 생도들이 교당을 방문해서 종교의 스승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성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일요일에 생도와 용사들의 간식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권석원, 방인실 도도님들께도 생도들이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굉장히 따뜻하게 잘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기념일이 많아서 바쁜 5월인데 화랑대 교당에서는 아주 풍성한 한 달을 보내셨네요. 그리고 또 6월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으셨죠?
1: 아, 네. 6월 24일엔 루마니아 교환학생으로 갔었던 4학년 생도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면서 종교활동 시간에 기도와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0: 네. 무사 귀환이란 말에 좀 더 각별한 의미를 담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0: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 시간이 아주 큰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얻은 것들이 앞으로 더 귀하게 쓰일 수 있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실까요?
1: 네, 한학기를 마치고 학예훈련을 떠나는 생도들을 위해 출정 기도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6월 28일에는 2, 3학년 생도들이, 7월 6일에는 4학년 생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22일에는 1학년 생도들이 각각 부사관학교와 KCTC로 출발하기 전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순서로 일본 기도를 올렸습니다.
0: 네, 그리고 틈틈이 위문도 다녀오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7월 24일엔 저희 학교 충무관 광장에서 KCTC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4학년을 위문했고 7월 29일엔 부사관학교를 찾아서 1학년 생도들에게 컵 닭강정과 사이다로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8월 1일엔 특수전학교 공수훈련장에서 3학년 생도들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마지막으로 8월 4일엔 2학년 생도들이 있는 동북유격 야외훈련장을 찾아 컵 닭강정과 아이스크림을 전달했습니다.
0: 네, 와, 가장 더울 때 훈련을 받으신 생도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훈련장으로 열심히 위문을 다니신 교무님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학예 훈련을 무사히 마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생도들의 곁에 원불교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화랑대 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권승민 교무님께서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1: 대종경 선해로 유원 법훈장 2절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선은 모든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쉬는 휴식처요. 오욕에 때묻은 마음을 씻는 세탁소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선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시죠.
1: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화랑대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화랑대 교당에 계신 권승민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태연, 파인, 이어지는 곡 박시환입니다.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단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에스파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스파이시.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성대원 교도님의 글, 운전할 때 온전한 마음 챙기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나는 직업상 장거리 출장을 다니거나 하루에도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등 운전하며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낸다. 처음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느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졌다. 운전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이나 지나간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를 곱씹기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오는 길에 카메라 안 찍혔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몸은 운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순간을 떠나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돌아보며 문득 운전하는 시간도 충분히 마음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유무념 공부 조목을 운전할 때 온전한 마음 챙기기로 정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연습을 해보고 싶었다. 먼저 차에 타면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다. 깊게 심호흡하며 오늘도 해탈하지 말고 가자라고 스스로 다짐한 뒤 출발한다. 운전 중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알아차린 뒤 다시 운전으로 마음을 돌린다. 막상 실천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빨간불에 멈춰서면 자연스럽게 SNS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퇴근길에는 저녁 메뉴를 떠올리며 운전하는 때도 많았다. 약속이 있는 날에는 신호가 길게 느껴지고 앞차가 천천히 가면 얼른 추월해버리고 싶다는 답답한 마음도 올라왔다. 예전 같으면 그런 감정에 그대로 끌려갔겠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게 되었다. 유무념 공부를 실천하면서 운전 습관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것에 마음이 앞섰다면 지금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도 전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단순한 이동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도 마음을 챙기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공부의 시간이 될 수도 무심히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도 운전할 때마다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내 안전뿐만 아니라 함께 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싶다.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는 작은 실천이 쌓여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마음 공부를 이어가는 공부인이 되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성대원 교도님의 글, 운전할 때 온전한 마음 챙기기를 함께 했습니다. 꼭 운전할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알아차리고 원래의 길로 가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대원 교도님처럼 틈틈이 마음 공부를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김동률의 노래입니다. 출발.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는 주변 환경을 미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종교구 사문국 교무와 3사단 백골교당, 7사단 칠성교당, 부사관학교 충영교당 교무들이 마음을 모아 도량 관리와 함께 마음의 잡초도 뽑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성모교당은 수해 피해를 입은 교당 1층을 정리하는 한편 교당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각 장소마다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일을 맞이한 생도를 위한 생일파티와 훈련 마무리를 기념하는 파티를 열고 생도 중대 MT를 지원하며 뜨거운 여름을 더 열정적으로 보냈습니다. 8월 15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짙음의 백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좋은 12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때는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이므로 사전 안전 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심진섭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인 원불교 망미교당 이익중 심도봉 교도의 법문 공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루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1.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이상한 포즈스냅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곤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곤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0: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 종사 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신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ಕಾಯಿಸು ಕೋನಾ.

心那苍。

Oh,

ஆயத்தின் மாலில் என்னை காத்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날 긴밤 폭풍 한술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군종의 시간. 오늘은 우리가 빼앗긴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축하하는 광복절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열기보다 더 뜨거운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모든 걸 걸고 오늘의 역사를 만드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의미 있는 오늘 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보내야겠죠? 8월 15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8월 15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마음 놓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마냥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뜻깊은 오늘 역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광복절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개항에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태극기 개항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각 가정의 태극기 개항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고요.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고 나서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 태극기 다는 위치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의 난간이 될 텐데요. 여기서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요.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동 지상 출입구에 달면 된다고 합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원불교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화랑대 교당에 계신 권승민 교무님 만나볼게요. 악뮤 오랜 날 오랜 밤. 이어서 적재의 노래입니다. 나랑 같이 걸을래.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화랑대 교당에 계신 권승민 교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화랑대 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권승민 교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다행히 더위가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폭염이 주춤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여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랑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지난 5월엔 생도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에 군종실 역시 가든 파티에 참석했는데요. 식순 가운데 군종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노고에 감사하는 생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이어서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불교 생도들이 교당을 방문해서 종교의 스승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성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일요일에 생도와 용사들의 간식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건석원, 방인실 도도님들께도 생도들이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굉장히 따뜻하게 잘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기념일이 많아서 바쁜 5월인데 화랑대 교당에서는 아주 풍성한 한 달을 보내셨네요. 그리고 또 6월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으셨죠?
1: 아, 네. 6월 24일엔 루마니아 교환학생으로 갔었던 4학년 생도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면서 종교활동 시간에 기도와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0: 네. 무사귀환이란 말에 좀 더 각별한 의미를 담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0: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 시간이 아주 큰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얻은 것들이 앞으로 더 귀하게 쓰일 수 있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실까요?
1: 네, 한 학기를 마치고 학위 훈련을 떠나는 생도들을 위해 출정 기도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6월 28일에는 2, 3학년 생도들이, 7월 6일에는 4학년 생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22일에는 1학년 생도들이 각각 부사관학교와 KCTC로 출발하기 전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순서로 일본 기도를 올렸습니다.
0: 네, 그리고 틈틈이 위문도 다녀오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7월 24일엔 저희 학교 충무관 광장에서 KCTC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4학년을 위문했고 7월 29일엔 부사관학교를 찾아서 1학년 생도들에게 컵 닭강정과 사이다로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8월 1일엔 특수전학교 공수훈련장에서 3학년 생도들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마지막으로 8월 4일엔 2학년 생도들이 있는 동북유격 야외훈련장을 찾아 컵 닭강정과 아이스크림을 전달했습니다.
0: 네, 와, 가장 더울 때 훈련을 받으신 생도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훈련장으로 열심히 위문을 다니신 교무님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학예 훈련을 무사히 마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생도들의 곁에 원불교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화랑대 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권승민 교무님께서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1: 대종경 선해로 유원 법훈장 2절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선은 모든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쉬는 휴식처요. 오욕에 때묻은 마음을 씻는 세탁소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선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시죠.
1: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화랑대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화랑대 교당에 계신 권승민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태연, 파인, 이어지는 곡 박시환입니다.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에스파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스파이시.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성대원 교도님의 글, 운전할 때 온전한 마음 챙기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나는 직업상 장거리 출장을 다니거나 하루에도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등 운전하며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낸다. 처음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느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졌다. 운전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이나 지나간 일을 떠올리면서

떨리기도 하고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를 곱씹기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오는 길에 카메라 안 찍혔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몸은 운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순간을 떠나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돌아보며 문득 운전하는 시간도 충분히 마음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유무념 공부 조목을 운전할 때 온전한 마음 챙기기로 정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연습을 해보고 싶었다. 먼저 차에 타면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다. 깊게 심호흡하며 오늘도 해찰하지 말고 가자라고 스스로 다짐한 뒤 출발한다. 운전 중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알아차린 뒤 다시 운전으로 마음을 돌린다. 막상 실천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빨간불에 멈춰서면 자연스럽게 SNS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퇴근길에는 저녁 메뉴를 떠올리며 운전하는 때도 많았다. 약속이 있는 날에는 신호가 길게 느껴지고 앞차가 천천히 가면 얼른 추월해버리고 싶다는 답답한 마음도 올라왔다. 예전 같으면 그런 감정에 그대로 끌려갔겠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게 되었다. 유무념 공부를 실천하면서 운전 습관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것에 마음이 앞섰다면 지금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도 전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도 마음을 챙기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공부의 시간이 될 수도 무심히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도 운전할 때마다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내 안전뿐만 아니라 함께 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싶다.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는 작은 실천이 쌓여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마음 공부를 이어가는 공부인이 되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성대원 교도님의 글, 운전할 때 온전한 마음 챙기기를 함께 했습니다. 꼭 운전할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알아차리고 원래의 길로 가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대원 교도님처럼 틈틈이 마음 공부를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김동률의 노래입니다. 출발.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는 주변 환경을 미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종교구 사무국 교무와 3사단 백골교당, 7사단 칠성교당, 부사관학교 충영교당 교무들이 마음을 모아 도량 관리와 함께 마음의 잡초도 뽑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성모교당은 수해 피해를 입은 교당 1층을 정리하는 한편 교당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각 장소마다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일을 맞이한 생도를 위한 생일파티와 훈련 마무리를 기념하는 파티를 열고 생도 중대 MT를 지원하며 뜨거운 여름을 더 열정적으로 보냈습니다. 8월 15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짙은의 백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한다지만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냔 말이오. 어쭈 옆에 있는 여자 보소. 스타일 굳이 꾸지러기는 내가 너 요러고 댕길 줄 알았다 요놈아.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계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i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3: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에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조금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처음 못자리를 해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5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부드러운 것이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바다와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마음이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종지와 사운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6일 03시 30분을 기해서 전남 해남 남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구인 선진님들의 사무 여한의 정신을 온 마음으로 채받는 달, 법인의 달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승님들의 뜻을 이어 우리 역시 내 안의 작은 욕심과 집착을 없애고 더 높은 수행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겠죠. 단전줄을 향해 호흡을 모으며 내 안의 낡은 아집을 하나씩 내려놓고 참다운 깨달음이 피어나길 기원하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6일 05시 00분을 기해서 전남 무안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6일 05시 20분을 기해서 전남 영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변이품 11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천상에 33천이 있다 하오니 그 하늘이 저 허공

된다는 것은 도력이 향상될수록 탁한 기운이 가라앉고 정신이 가벼워지는 현상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나 설사 33천의 구경에 이른 천인이라도 대원정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다하면 타락하게 되나니라.

대원정각을 향해 하루하루 성실한 수행자가 되는 일에 정진 또 정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런던 오페라 코러스의 연주 지안 안드레아 가바제니가 지휘하는 내셔널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6일 05시 40분을 기해서 전남 목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아홉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따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주와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2: 일찍이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노예 생활에 빠져드는 일체 중생을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바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원불교의 문을 여시었고, 구인 제자로 하여금 창생을 구원할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하셨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인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모인 저희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할 새 회상 창립의 기초를 마련한 법계의 인증이라는 거룩한 역사에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도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정신을 체받고 각자의 마음에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 창생제도의 책임을 다하여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4장 전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포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창산 최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8월은 자연의 모든 생명이 한껏 자라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곡식도 뜨거운 햇빛과 충분한 비를 받아 알차게 익어가듯이 우리 마음 공부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경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져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이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수행이며, 매 순간 감사함을 찾는 것도 바로 생활 속의 불공입니다. 특히 8월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뜻깊은 달입니다. 법인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리를 향한 굳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의 달을 맞이함에 있어 단순히 교단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말고 선진들의 간절한 서원과 하나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 참된 정신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절이 되면 우리는 늘 혈인의 감동을 떠올립니다. 오늘 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마음의 도장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인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인절은 법계 인증을 받은 날입니다. 법계 인증은 법계, 즉 진리계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임을 증명하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입니다. 바로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인정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계, 진리계에서 우리 교단을 인증한 것입니다. 인증서와 자격증에서는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농부는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몇 달 뒤 소값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 말만 했던 농부는 미안하지만 못 팔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농부는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안 팔겠다고 하면 될 것을.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다 내 신용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신용을 귀하게 여긴 그 농부만 하고만 거래를 했습니다. 이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면면을 새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몇 해 전 방을 정리하는데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 도장은 각인되어 있지 않은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계 각인이 아닌 수제 각인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기계 각인으로 몇 분 만에 도장을 만드는데 이곳은 70대 어르신이 직접 돋보기를 쓰고 칼끝에 혼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에 이 대추나무 도장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도장이 완성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도장을 받아 집에 왔습니다. 자, 집에서 도장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의 윗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 도장은 상단 표시를 위해 홈을 파고 뿔도장은 흰색이나 검은색의 점으로 도장의 윗부분을 표시하는데 이번에 제작한 도장은 상단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표시하는 것을 깜빡했나? 아니면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내가 직접 네임펜으로 표시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라는 생각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도장 윗부분 표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놀란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간단한 결제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막도장이나 뿔도장을 찍겠지만 이 대추나무 도장은 중요한 곳에 쓰는 도장이니까 윗부분에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때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찍겠지만 윗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인주를 묻히고 도장면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인주를 찍고 찍기 전에 윗면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돌려가면서 윗면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게 바른 행동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인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이 불편함 속에 감사함이 묻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원상의 진리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 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중 재불 재성의 시민은 곧 마음 도장을 말합니다. 재불 재성들의 마음 속에서 증득한 진리인 것입니다. 재불재성은 모든 부처와 모든 성현입니다. 그런데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부처와 성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처와 성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시민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득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원상의 속성인 진공, 광명, 조화가 그 마음을 쓸 때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그 차이는 환경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좋은 일도 경계고 어려운 일도 경계입니다. 그런데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깁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저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도 편할 텐데, 형편만 나아지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행복과 불행은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주머니가 이 빨래를 하고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말씀을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창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빨래를 제대로 하는구나.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래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창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의 본체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진공, 광명, 조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공은 텅 빈 본래 마음 자리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그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밝은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밝은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공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과 집착, 선입견과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참된 마음 자리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먼지, 또 미움의 먼지, 그리고 고집의 먼지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진공은 마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낼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마음은 한층 밝아집니다. 이런 진공의 마음은 현실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바르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광명은 깨달음의 빛입니다. 진공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속에서 지혜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광명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물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딱 켜면 방안이 온통 밝아집니다. 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욕심과 감정에 끌려가지만 마음이 밝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광명은 자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까지 밝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며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광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조화입니다. 이 조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자, 갈등은 다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화로운 마음은 나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화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사은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또 배우는 지식도 많은 인연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은혜를 알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또 그 감사가 나오면 조화로운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진공, 광명, 조화를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분별, 원망, 집착을 내려놓고 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는 이러한 마음 비움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나 한 10분 정도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어 봅니다. 자, 그 시간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지나온 하루를 회광반조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나는 왜 그 일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가? 상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내 집착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하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공부거리가 되면 괴로움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찾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일, 감사한 마음. 이 감사는 부족함보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게 해서 마음을 넓혀줍니다. 둘째, 밝은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밝은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면서도 희망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시골에 이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등을 심어서 관리하고 그 자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 집보다 오이를 늦게 심어 그런지 생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다른 집은 오이를 따서 먹는데 우리 집 오이는 이제서야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는 오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줄기도 가늘고 약해 보이네.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기운을 이 오이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을 돌려 오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기다려줄게. 이제는 편하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오이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오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 이 말이 희망을 주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잠깐의 멈춤이 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를 말합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소용없어. 반면 밝은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함께 해봅시다. 방법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말입니다. 자, 셋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세우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마음 공부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공부입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망보다 감사, 미움보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바로 그 용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을 공부의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공부를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인내하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비판하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진공에서 광명이 나오고 광명에서 조화가 나옵니다. 진공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광명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지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행동이 바르게 되며 행동이 바르면 결국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8월은 과거의 법인 성사를 기념과 동시에 오늘 내 마음에 다짐과 실천의 새로운 도장을 찍는 달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진공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광명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조화의 공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 마음에 큰 도장, 쾅! 하고 찍는 8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 아, 반갑습니다.
5: 제8조 이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오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6: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네. 지적으로 밖으로부터 법을 배우지 않아요.
5: 네.
6: 과학적인 학문도 배우지만은
5: 네.
6: 원불교 특히 종교가에서는 법으로 배운다 말이죠.
5: 네.
6: 법으로 배우고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이 있고
5: 네.
6: 법으로 배우고도 지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
5: 네.
6: 느낌으로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5: 네.
6: 그 이제 근본부명인데 부명 가운데서도 네. 근본부명이에요.
5: 근본부명. 네.
6: 우리가 그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불신 탐욕 나우
5: 네.
6: 이 불신 탐욕 나우가 마음에 갈무져 있으면은
5: 네.
6: 배워도 배운 것이 헛것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각성시켜서 그 각성한 것으로 실전에 옮겨져야 이게 진정으로 배운 것이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가 있고
5: 네.
6: 형식에 그칠 수가 있고
5: 예.
6: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면 죄악이 될 수도 있어요.
5: 예.
6: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배우는 것이 오히려 암초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이 일어나고 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복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배운 것이 배우지 아니한 것보다는 낫지요. 그 총사님 말씀이에요.
5: 네네.
6: 배워서 아는 것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는 낫다.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가 후일에라도 정신적인 신심이 솟아나고 네. 새로운 각성이 생기면 아는 것이 기초로 돼서 수행이 옮겨지는데
5: 네.
6: 진정 아무것도 모르면 그럴 까닭도 없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같이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배우고도 배우는 것을 스스로 굴려서 참 굴리는 것이 묘하거든요. 과학자도 말이죠.
5: 네.
6: 유명한 것을 발명할 때에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래요. 아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실험할 때,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실험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발견돼가지고 네. 발명품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5: 네.
6: 그와 같이 우리가 법을 굴릴 때 실천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고 잊어버렸던 것을 또다시 암기해보고 외워보고 상념에 두어보고 이렇게 굴리고 굴리면서 그러면서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5: 네.
6: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네 것을 만들어라고 해요. 네. 알물, 네. 알매 그치지 아니하고 수행자 본인의 것을 만들어라.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각. 자각이 중요해요.
5: 네.
6: 그러니까 아마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5: 네. 우리 속담에도 댓글 배워서 그렇죠. 말글 쓰는 사람이 있고.
6: 그렇죠.
5: 말글 배워서 댓글 정도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배웠던 것을 좀 일치시키는 그 작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6: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5: 네.
6: 그림자가. 사람들은 일생을 살 때 자기의 자취,
5: 네.
6: 내가 일생 동안 해서 무슨 자취를 남길 거냐, 업력을, 네. 그걸 남길 거냐 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5: 네.
6: 수도인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다 이 말이죠.
5: 네.
6: 실제로 지금 사실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말하지만은
5: 네.
6: 우리 수도인에게는요 3세가 없는 것이에요. 현재가 3세예요.
5: 네.
6: 그런 심경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말씀이죠.
5: 네.
6: 그래서 배우는 것을 축적하는 것은
5: 네.
6: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자 이런 뜻으로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5: 네.
6: 배우는 것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 것을 만들자 이런 뜻보다도 배우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자 이런 그런 방법적으로
5: 네, 네, 네.
6: 알기 쉽다 그 말씀이죠.
5: 네.
6: 그러면 헛바퀴 돌지요.
5: 네.
6: 그렇게 되면 수행자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 되고 그저 알기 쉬운 말로 쪽하면 입맛이라는 말이 있어요.
5: 네, 네, 네.
6: 저 상대방이요. 금방 알아차려요.
5: 네, 그렇습니다.
6: 저분이
5: 네.
6: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인가,
5: 네.
6: 아는 것을 굴려가지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네, 사람인가, 네. 또 실천하면서 말하는 사람인가, 알거든요.
5: 아, 요즘 영험스럽습니다.
6: 아, 네, 그렇고 네. 말고요. 이렇게 밝은 세상에, 그러니까 문명한 세상이죠. 이렇게 밝은 세상에
5: 네.
6: 아는 것만 주제삼아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상이 가리운 거란 말이죠.
5: 네, 네, 네.
6: 벌써 수행자가 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5: 예, 그래서 아무튼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오. 그 중요한 법문이니까.
6: 매우 중요한 법문이죠.
5: 크게 받들고 자, 제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구조.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 네, 그렇습니다.
6: 그러죠. 원망하는 일이 큰 일이죠.
5: 네.
6: 그러니까 그 원물교 수행의 그 표준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아닙니까?
5: 네.
6: 원망하는 거. 이건 허물을 밖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5: 네.
6: 잘못되었을 때 그 허물이 저쪽에 있다.
5: 네.
6: 저쪽이 잘못됐으므로 내가 잘못했다. 저쪽이 잘못했으므로 내가 손해를 봤다. 아, 이렇게 본단 말이죠.
5: 네.
6: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88이에요.
5: 아직 팔팔합니다.
6: 그러니까 팔팔하지 못해. 네. 자연히 이렇게 그 나이가 드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모든 게 떠나더만. 사람도 떠나고 환경도 떠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5: 그게 성주 괴공 괴굽의 특성입니다.
6: 그런 감이 들어서 이렇게 된 신상에서 감상이 둘이 있어요. 감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 내 잘못이었구나.
5: 네.
6: 그런 감상이에요.
5: 네.
6: 모두가 다 내 잘못이었구나. 그런 감상을 얻게 되면서부터 참 그 원망할 일이 없더라고요. 원망할 일이 없어. 우리는 항상 수행자다 그런 입장이 살아야 돼요.
5: 네.
6: 그냥 나는 생활인이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5: 네.
6: 너하고 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5: 네.
6: 너하고 나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수행자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원망할 일이 없어지죠.
5: 네, 혹시 그 절대적인 진리의 자업자득을 인식하면 좀 어떨까요?
6: 아, 그 좋은 말이죠.
5: 그렇죠.
6: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5: 네.
6: 벌써 스스로가 인과의 원리를 매헌 것이죠.
5: 네.
6: 그 인과의 원리에 대해서 박지 못하여 소견이 박지 못함으로 그리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5: 무명 속에 있으니까.
6: 네. 먼저 항상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 네.
6: 먼저 자기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말씀이죠.
5: 네네네.
6: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네네네. 수행자는 먼저 자기를 살필 것이요 하는 것이 기초예요.
5: 네.
6: 그래야 자기 공부가 되지요. 이 세상은요. 다 지내보면
5: 네.
6: 허망한 거예요. 한말로 말해서 세간사는 허망한 것이에요. 그럼 왜 그것을 허망하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싫다운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5: 네.
6: 싫다운 것을 안으로 지각하지 못하면 세상 허망한 거다고 하는 네. 말이 허울용 구실이죠.
5: 네.
6: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낙후되면 세상은 허망한 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 네. 네.
6: 실질적으로 세상이 허망한 거다는 말은 안으로 허망하지 아니한 영원 무결한
5: 네.
6: 그런 싫다운 것을 찾았기 때문에 아, 세간사라는 것은 참 허망한 것이로구나. 그걸
5: 네.
6: 아는 것이죠.
5: 네.
6: 그래서 그 수행자의 출발점은
5: 네.
6: 기조가 다르다.
5: 네.
6: 수행자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5: 네.
6: 그런 생각을 하죠.
5: 그 공자님 말씀에도 창장의 물이 맑으면 갓 끈을 씻고 창장의 물이 탁하면 발을 씻는다.
6: 예.
5: 그것은 다 물이 자초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일단 내가 문제지. 절대적으로 내가 문제지. 그 문제가 상대편에 있진 않다. 그래서 요즘 그 무슨 일을 지내고 나면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또.
6: 그러죠. 우리는
5: 네네.
6: 항상 그, 개벽주의예요.
5: 네네네.
6: 특히 우리 온불교는 개벽사상이잖아요.
5: 네네네.
6: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5: 네네.
6: 개벽하자.
5: 네네.
6: 이거는 물질이 개벽된다는 말은 세상이 개벽되니
5: 네.
6: 세간사가 늘 변하고 있으니 요새는 참 조금만 눈 감으면 다른 세상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5: 그렇죠? 쌍둥이도 시차가 있다. 그런 말이 적용되는 때입니다. 네네네.
6: 그런데 참 정신 차려
5: 네네.
6: 공부해야지.
5: 네.
6: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머물든지
5: 네.
6: 그렇지 않으면 낙후하든지
5: 네네.
6: 그렇단 말이에요.
5: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 네.
5: 다른 사람이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림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것은 감춰놓고.
6: 그 대종사님 법문에
5: 네.
6: 저 등불을 보라.
5: 예.
6: 저 등불이 밖으로는 저렇게 밝은데 제 등 밑은 저렇게 어두우고
5: 네.
6: 그걸 화두 삼아서 법설한 일이 있었어요.
5: 네, 계십니다.
6: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 대답해 보라.
5: 예.
6: 그때 주사님이 대답했죠 아마.
5: 네.
6: 성불인 대가 있어서 안으로 어둡고 밖으로는 가리움이 없어서 밝다 그런 응답을 했던 일이 있어요.
5: 네.
6: 그렇지 우리는 그 이 육군이라고 하는 의식, 생각하는 의식,
5: 네.
6: 또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이 육군, 이 육군이라고 하는 가리움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우리 성품이, 우리 정신이 본래 육군의 가리움 속에 들어앉았다 말씀이죠. 그 영향을 많이 입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밖으로는 밝아요. 안으로는 육군의 허물이 있어가지고 육군의 상에 가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둡단 말이죠.
5: 네.
6: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밖으로 보는 것은 육군이 가려우들 안 해요.
5: 네.
6: 그냥 보이지 않아요.
5: 네.
6: 안으로는 가려우고 그런 탓으로 밖으로 보는 것은 시비가 분명해요.
5: 네, 그렇습니다.
6: 잘한다, 잘 본다.
5: 네, 네, 네. 밖으로 보니까.
6: 아,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시비는 잘 모르고 알더라도 가려우려고 하고 알고라도 소문나까 무섭게 그냥 막 감추려고 하거든요.
5: 네.
6: 그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심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수행자는 특히 그런 마음을 배제해라. 안으로 자기 잘못을 수치스럽게 알고 감추려고 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드러냄으로써 네. 자기가 잘난 체 하려고
5: 네.
6: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그 태도를 갖지 말라. 수행자는 그걸 고쳐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5: 네.
6: 왜냐하면 남는 것은 내 마음밖에 안 남아요.
5: 네.
6: 이 육군은 초토화돼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5: 예.
6: 세간사도 없어지는 것이고
5: 네.
6: 본래 허무하고 흔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5: 예, 예, 예.
6: 본래 없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밝히고
5: 네.
6: 본래 있는 것은 잊어버려가지고 본래 있는 것
5: 찾을지도 모르고
6: 자기 양심,
5: 있는지도
6: 자기 심성
5: 모르고.
6: 있는지도 모르고 예. 잊어버린다 말씀이죠. 그건 밝힐 줄을 모르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5: 그렇습니다.
6: 참 네. 어리석은 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참 지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일은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또 요즘은 그러잖아요. 알고도 다 모른 채 해버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5: 네네,
6: 겁니까? 그렇게 시비를 밝혀라. 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비를 밝히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5: 네.
6: 안 밝히면 세상이 어두워져 버려요.
5: 그런데 네. 그 시비를 밝히는 거하고 잘못을 드러내는 거하고의 차이가
6: 있죠.
5: 어떻게 있을까요?
6: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도 시비가 있거든 법에 호소해서
5: 네.
6: 법에 호소해서 하도록 해라.
5: 예.
6: 그걸 내가 밝히려고 하지 말고
5: 네네.
6: 법에 호소해서 공적으로 해결해라 그 말이죠.
5: 네네.
6: 이 공중사회에서
5: 네.
6: 잘못이 있는 것은 공도사회에서 해로운 것이니
5: 네.
6: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5: 네네네네.
6: 그 시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에서 유해로운 것이니까
5: 예.
6: 제거하려고 그걸 밝히는 거거든요. 그 잘못했으니 고쳐라
5: 네.
6: 이러는 것이거든요.
5: 네네네.
6: 그 잘못했으니 고쳐라 이건 정당한 거예요.
5: 네네네.
6: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줄 알고
5: 네.
6: 그렇게 된다면 참 수행자로서 할 일이 아니지요.
5: 네,
6: 그러니까
5: 네, 네.
6: 오히려 반대로 그 일을 보면 우선 나부터 고쳐라. 그리고 그 일은 공의 회상에 법에 맡겨서 처리해라.
5: 네.
6: 이렇게 하는 것이 공소정신인 것 같아요.
5: 예, 예, 예.
6: 그 일을 그냥 포양해갖고 그냥 저 사람 나로 쳐내고
5: 네,
6: 나는
5: 네.
6: 드러내고 오려고 하는 그런 심리 속에서
5: 네.
6: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5: 예, 예.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여류 시인이 그 일평생 착 습작을 해오다가 99세에 등단 99세 100세 사이에 등단을 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늙으면 아는 것을 물어도 대답하지 마라. 시비에 엉키지 마라 그런 얘기도 같기도 하고 시비를 가리지 말라 그런 얘기도 같기도 한데
6: 그럼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5: 아 그냥 본인이 판단하기를 기다려야지. 그런데 대인전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앉기만 하면 남의 시비를,
6: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5: 앉기만 하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유, 가척도 그렇고, 아는 자녀 또 앞에 분이 또 너무 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야, 이거 내가 같이 궁장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 근다고 해서 법으로 이렇게 훈계하거나 고쳐질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거든요. 피해자니 그렇고, 마음이 좀 아픈 때가 있고, 몇 년을 가도 누구 이렇게 얘기나 흉을 보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또 도반이 있어요. 야, 대단하다. 몇 년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 밥 먹고 어쩌고 해도 누구 잘못했다는 얘기를 전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좀 크게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자기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주는 말것의 방점을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그렇게
5: 해요. 아, 제11조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오. 앞에 좀 상반된 것인데.
6: 그 잘된 일.
5: 네네.
6: 또 잘못된 일.
5: 네네.
6: 그 잘못된 일과
5: 잘된 일은
6: 지금
5: 그렇습니다. 지금.
6: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5: 아, 네네네.
6: 그 잘못된 일에도 원인과 과정인과 결과가 있고,
5: 네.
6: 잘된 일도,
5: 네.
6: 그 잘된 일의 원인과 과정이 있단 말이죠.
5: 네.
6: 그거를 잘 배워야 돼요.
5: 네.
6: 그거를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서도 과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5: 예.
6: 원인을 잘 몰라가지고,
5: 네.
6: 몰라가지고,
5: 네.
6: 그 일을 대처하는 능력이
5: 네.
6: 아주 빈약할 수도 있고,
5: 예.
6: 우리 가령 교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봐요.
5: 예.
6: 나는 우리 원불교가 중흥되려면
5: 네.
6: 지금은요, 아주 노대 종교,
5: 네.
6: 불교나 천주교 같은 큰 종교도
5: 네.
6: 우리 종교가 앞으로 망할 거냐, 흥할 거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5: 네.
6: 실제로 그래요.
5: 네.
6: 왜냐하면 시대가 그만큼 많은 변화를 급속도로 하고 있어요.
5: 네.
6: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응을 잘 못하고
5: 네.
6: 변신할 줄 모르면
5: 네.
6: 쇠퇴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5: 예, 예. 네.
6: 우리 원불교가 중흥하려면
5: 네.
6: 일선교화
5: 네.
6: 가장 뿌리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교당의 교화
5: 네.
6: 그 작은 교당의 교화가 살아나야
5: 예.
6: 원불교가 중흥이 되지.
5: 예.
6: 대중사님 말씀이 있잖아요. 법의 해명.
5: 네.
6: 법의 해명을 전하는 사람이 회상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5: 네.
6: 건물이나 이렇게 풍요로운 재물이나 형식 가지고 교단이 크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5: 네, 네.
6: 그와 같이 교단의 발전을 물량적으로 보거나
5: 네.
6: 형식에 의존한다면 또 비교급,
5: 네.
6: 비교급에 의지한다면 이건 큰 실책이에요.
5: 네.
6: 이거 뭐 사회의 눈은 번개 눈이에요.
5: 네, 네.
6: 사회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주 밝아요.
5: 아, 그러면요.
6: 그러니까 아주 저변에 있는 교화가 흥륭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5: 예.
6: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5: 예.
6: 그걸 분석할 때
5: 예.
6: 과연 우리가 중앙총부에만 힘써야 되겠는가?
5: 예.
6: 오히려 중앙총부가 아니고
5: 네네.
6: 중앙총부라는 건 뭐하는 것이냐? 교당 교화를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이냐?
5: 예.
6: 교모님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는가?
5: 예.
6: 교모님이 어떻게 하면 일상수행의 품행을 잘 지킬 수가 있겠는가?
5: 예.
6: 어떻게 하면 소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5: 네, 네.
6: 이런 의지력을 줄 수 있겠는가?
5: 예.
6: 이런 거를 자꾸 개발하고 연구하고 풍요하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원부가 발전하지.
5: 예.
6: 잘 해봐라. 그것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확대되어서는
5: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6: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허물어지기, 네. 허물어진다 말씀이죠. 예, 예. 성장하는 것 같으나 허물어진다. 네, 네. 저는 신조가 그래요.
5: 네.
6: 그와 같이 원인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나는 한참 젊었을 때 그때도 이제 교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5: 네.
6: 나도 교화를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5: 늘 교화 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6: 대두되고 있어요?
5: 네, 네, 네.
6: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열성. 열성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냐? 열성을 살려야 되지. 원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5: 그러나 그 열성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6: 그러니까 말이죠. 열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원인 분석에 있어요.
5: 네.
6: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5: 네, 네.
6: 왜 안 되는가의 원인. 이거를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거를 지원을 해야 돼요.
5: 그렇습니다.
6: 자꾸 지원해야 돼요.
5: 네, 네, 네.
6: 내가 교단 연구에 이제 그때 한참 한 일이 있었어요.
5: 네.
6: 천주교 신부 한 분이
5: 네.
6: 원불교는 어째서 사업에는 힘쓰면서 포교에는 힘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오바라더라니까. 그분들 보기에
5: 이미 그렇게 보여진
6: 이미 원불교가 인상적으로 보여졌단 말이죠.
5: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이.
6: 그렇게 가면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는 교단이 아주 아주 쇠퇴하는 길로 네. 가는 길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 네, 그렇습니다.
6: 영성이
5: 살아나지 않으면. 네, 네, 네.
6: 원인 분석과 그 원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에 대해서 참 잘 연구해야 되고,
5: 네.
6: 잘 지원해야 되고,
5: 네.
6: 이렇게 해서 힘을 타게 해줘야 되지. 누가 식물을 키워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원관 앞에 정원은 내 책임이에요.
5: 네.
6: 그리고 이제 식물원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막 심어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이게 죽는단 말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식물원 그 주인이, 사장이, 선생님은 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5: 네.
6: 물을 많이 주지 말고요. 거꾸로 하세요. 빗싹 마를 정도로 물을 주지 마세요.
5: 아, 네.
6: 그리고 아주 빗싹 마른 후에 물을 주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내가 이제 물을 많이 준 거야. 그리고 뿌리가 죽은 거야.
5: 네, 네.
6: 그러듯이 뿌리가 살아야 돼요. 뿌리가. 그렇잖아요?
5: 네.
6: 거의 밝은 지견이죠.
5: 네, 네, 네. 아무튼 교단이 좀 이제 새롭게 교화가 좀 살아나려면 그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춘다 보듯이 개교당에 있는 모든 그 교역자들과 교도님들이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좀 거기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6: 그럼요.
5: 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술정년을 마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다시 갖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오늘도 그동안 해왔던 술청년을 마치는 날로 잡아서
2: 아, 그런가요?
1: 12조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겠습니다.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오. 그랬습니다.
2: 참 이 세상이 거칠고 어지럽고 어두운 네. 세상 같아요.
1: 네.
2: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매우 양심적이고
1: 네.
2: 밝은 세상이래요.
1: 그렇습니다.
2: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아주 시시로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혼탁하고 참 전쟁이 너무나 극심하고 이런 세상과 같지만 문명한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은 아주 확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적인 양심을 그대로 발현하는 또 배운 그대로 진리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는
1: 네.
2: 그런 분이 앞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형식에 흘러서 결국은 서지 못하리라 그런 거거든요.
1: 네.
2: 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1: 네.
2: 거기에도 정당성이 있어야지 만약 정당성이 없으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정당한 일이거든 부정당한 일이거든
1: 네.
2: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었고 또 거기를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가 문명한 사회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중요한 경제 문제 인격 문제,
1: 네.
2: 민주 문제죠. 민주주의 네. 문제죠. 애정 문제.
1: 네.
2: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사회가 대립되어 있어요.
1: 네.
2: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당성이 없으면,
1: 네.
2: 가정은 가정대로 피폐할 것이고,
1: 네.
2: 사회는 사회대로 문란할 것이고, 인류는 인류대로 형벌에 빠져서, 참 좋지 않은 문명으로 흘러갈 텐데 참 다행하게도 우리 인류는 문명한 사회로 문명한 사회로 자꾸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끄러워도 발전해 가고 있는 기초예요. 어떤 분이 지금 그 북한 사회하고 남한 사회하고 비교해 가지고
1: 네.
2: 논문을 내서
1: 네.
2: 이번에 세계적인 명사가 된 일이 있어요. 그 논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폐했고
1: 네.
2: 한국은 아주 민주의식이 강화되어 가지고
1: 네.
2: 서로 경쟁하고 시끄러우면서도 한국 위상이 훨씬 드러나서
1: 네.
2: 발전적인 면모를 이루었다.
1: 네.
2: 이런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그 서각이 있어요. 그 사회의 그 주요한 덕목이 되어 있는 아까 세 가지 요소.
1: 네.
2: 그것의 정당성이 있고 없느냐에 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네. 여기 지적한 것은
1: 네.
2: 정당한 일이거든 정당치 못한 일이거든
1: 네, 맞습니다.
2: 이걸 탁 잡아서
1: 네, 네.
2: 해쳐주신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주 13조까지도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 죽기로 설 것이죠.
2: 하지 말 것이죠.
1: 예, 그런데
2: 네, 영광이 되었어요.
1: 네, 영광이 됐습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기로서 하지 말 것이죠.
1: 예. 네.
2: 아, 이거 참 죽기로서 하지 말 것이요. 그렇잖아요.
1: 죽기로 설 것이요.
2: 하지 말 것이요.
1: 죽기로서 하지 말 것이요. 대선께서 이렇게 죽기로서를
2: 아, 그러면요. 이게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세종교 정신이거든요.
1: 네.
2: 부인 제자를 지도하실 때 죽기로서 해라 이것이
1: 예, 백적간도 지니고 눈 딱 감고 뛰어라
2: 가장 기초 정신이에요. 죽기로서 해라. 너 죽으라 했지 않아요? 아, 칼을 갖고 죽으러 갔지 않아요? 죽으러 갔어요.
1: 네.
2: 근데 실사님이 오래 사셨거든. 수양원으로 실사님을 배우러 가서 실사님 참말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까? 했어요. 막 꾸중을 하시면서, 이놈아, 참말로 죽으려고 했지. 거짓말로 죽으려고 했거냐? 막 그러시면서, 응? 실사님이 기계가 착 넣으시거든. 실사님은요, 그런 소리 얘기하시더라고. 당신이 그 기도하실 때, 불이 내리더래요. 정화수에 막 불이 내려.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화수를 어쩔 것이냐. 정화수에 분명히 불이 내렸는데, 어쩔 것이냐. 가만히, 마시는 것이 당신한테, 당신한테 이룰 것 같더래. 예, 예. 마시자. 정화수를 막 마셨어. 정화수를. 아, 그랬는데, 그날,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다 모임했는데, 실사님한테 딱 물으시더랍니다. 실상. 그래, 오늘 기도 모신 감상을 얘기해보라. 실상이 그 얘기를 했대. 불이 내려서,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동해 하고 그 말씀 한 거예요. 그래, 어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어쩌냐? 한참 있다. 그냥 마셨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시더래. 대단히 다 보신 거예요. 불 내리게 한 것도 당신이 하신 거고, 마시는 것도 당신이 다 보신 거고, 그대로 물으시고, 잘했다고 하시더래. 그럼 이 양반은, 기계가 있다니까,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기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사님한테 그런 이적을 보이신 것 같아. 그러시, 이제 그때 기도 모시는 것을, 죽어라 그랬단 말씀이죠. 그래갖고 전부 네. 단도를 준비해가지고 네, 네. 죽으려고 하는데 네. 내가 그래서 물었다니까 참말로 돌아가시려고 했냐고 그랬더니 막 꾸중 그러시면서 그런데 죽은 후에 살려주실 줄 알았다. 아!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 아, 얼마나 대종사님을 믿었어. 죽는 것은 뭐 죽는데 죽은 후에 꼭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네네. 그렇지 죽냐 사냐로 결정을 냈어요. 죽기로 써라.
1: 죽기로 써라.
2: 정당한 일이거든. 부당한 일이거든. 죽기로 써고 죽기로도 말고. 아 누구를 위해서 그러라고 했거든. 다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네.
2: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자 15조. 다른 사람이 원 없는데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 것이오.
2: 그렇죠?
1: 네네네.
2: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라 하지 않는데도 한다. 그것이 사람 본질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라고 안 해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진나라에 반딧불에 글을 읽어서 이제 관리가 됐어요.
1: 네.
2: 진나라에 또 손강이라는 사람은 아 차윤이구만 차윤이.
1: 네, 차윤.
2: 차윤이가 이게 진나라 이야기야 다. 근데 이 말이 한국에도 유래되었고 일본까지도 유래되었고 아주 그 유명한 명담이에요. 눈 흰 겨울에 눈 내리는 흰 눈 흰 눈빛에 글을 읽어서 거지가 된.
1: 관리가 되고.
2: 관리가 된.
1: 네, 네.
2: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나라에. 그런 영향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한국에도 형설지경이라고.
1: 네, 형설지경이라고.
2: 형설지경이라고. 네. 그 반딧불에 글을 읽고, 눈빛에 글을 읽어서 뜻을 이룬다. 그 형설지경이라고 말을 네. 하는데, 일본에도 그래요, 일본에도. 호다루 노히카리 마도로 유키 그 반딧불의 빛과 창문에 비친 그 창문에 막 눈이 막 뿌리잖아요.
1: 네네.
2: 거기에 이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2: 목적의식이 뭐 서원이 있으면은 근데 서원이 없는 일은 하라고 하면은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1: 네네.
2: 원 없는 일은 참 시키지 말아라. 이거는 포기해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네. 먼저 원부터 세워줘라. 그 일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원, 목적의식 네. 그것부터 세워주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지 네, 네, 네. 하기 싫은 것을 막 제쳐갖고 해라 해라 하는 것은 생병날 일이죠. 네. 사람을 지도할 때 원을 세우도록 해주는 것이 네, 가장 네. 근본이지 원 없는 것을 찾고 하는 것은 네, 네. 그거는 사람 그르치는 것이다. 네, 네, 네, 네. 사람을 지도할 때 그 방법이 먼저 원을 세우도록 네. 목적의식이 뚜렷하도록 자기의 진로를 자기가 생각하도록 우리가 초등학교 때요 그때 노트에는 반드시 등대가 있었어요.
1: 등대.
2: 노트 표지에 이제 빛이 등대에서 쫙 네, 네, 나가고 네. 그리고 거기에 꼭 희망이라는 글씨가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노트는 꼭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목표가 무엇이다. 예. 너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발심, 네. 초발심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네, 네. 원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예, 예, 예. 그 지도 요령을 알아라.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1: 그 공자님 제자 중에 자공이 저는 공자님의 말씀대로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힘이 붙여서 안 됩니다. 어찌하오리까. 공자님께서 힘이 붙이면 가다가 아니 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아니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2: 그렇지. 그런 거라고.
1: 선을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거다. 정찰해라.
2: 선가에 좌선을 앉는 상조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 스님이 저놈은 천불이 출세해도 성불 못할 놈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좌선을 앉으니까 이제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 상자를 그야말로 그르치게 한다. 네, 잘못 그렇습니다. 가르친다. 네, 네. 자기 스스로 도를 닦아서 광명을 회복하면 따라오는 것인데 그걸 아니냐고 자꾸 허락만 하니까 저 사람 원이 없는데 허락만 하면 그거 될 일입니까? 그것이 안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의 뜻은 이게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네. 너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심어줘야 한다. 이 말이 네, 네, 먼저. 네, 네. 그것이 원이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2: 사람이 왜 원이 생기가지요? 나를 위한 것이면 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본적으로 그래요. 네. 왜 원이 생기는가? 나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토가 떨어지면 원은 세우지 말아야도 원 세워서 해요. 네,
1: 그렇습니다.
2: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1: 예,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불교에 무아종교가 무아주의가 있잖아요. 아 필연하고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총부에서 각 종교 대표자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때 대각전에서 강의를 하는데 송사님께서 무아 봉공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예. 그때 한참 강의를 하고 이제 끝에 네. 이제 뭐 질의할 말 있으면 질의하라 그러니까 전도교 대표가 딱 말을 하더라고. 지금 무아 봉공을 말씀하셨는데 무아라고 하면 나를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천도교는 인내천, 네. 내가 하늘이다. 나를 아주 주장하는 종교예요, 천도교가. 네. 근데 무아를 내세우니까 의아한 거예요. 무아가 되면 어찌 됩니까? 내가 없으면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찌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네. 이게 승사님께서 바로 대답하시기를 그 무아는 대야입니다. 대야, 네. 큰 나다. 예, 또 예. 무아는 진합니다. 진리적인 나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예. 그 나는 그런 나다.
1: 네.
2: 그래서 이 육분에 의한 이 무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나, 그것을 없애라. 그런 뜻이지.
1: 네.
2: 참된 나를 없애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

0: 계령과 계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1: 그때 그런 말씀도 한번
0: 계령은 없다는 말을 한다 말이죠. 그건 참
1: 저도 이제 말이에요. 저도 내 마음이니까 가슴 속에 내 마음이 있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가득 찬 것이지 무슨 내 마음이라고 내 가슴에 있냐? 그것이 진식이 딱 되면서 조금 바뀌는 그런 느낌이 그러죠. 좀 있었습니다.
0: 그러죠.
1: 네네네네. 자, 이제 16조. 제 끝에,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습성유는 16장 끝장입니다.
0: 마지막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소성요론 전체가 성불하자는 것 아니에요?
1: 네.
0: 또 소성요론 전체가 재중하자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먼저 나를 완성하는데 소성요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1: 그러니까 뭔가가 실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성요론 16절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신수양 사활연구 작업취사 중에 취사과목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조금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
1: 뭔가를 해야 되죠. 이게
0: 예, 네, 맞아요. 네. 원불교 창교 교단을 창립한 기본 정신이 성불에도 있지만 재중의 결과 재중의 결과는 낙원세계 아니겠어요? 광대무량은 낙원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자, 대타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되죠. 성불에 치우쳐도 안 되고, 재중에 치우쳐도 안 되고, 성불, 재중을 하나로 삼고, 한 뿌리로 삼고, 두 가지를 잘 다스려 나가는,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재중을 하고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성불을 하고 재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아주 그 관계성 일치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깨달았으면 저 사람도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깨닫게 해주는 의무가 있다. 나에게 내가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문에 들어오면은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허락해도 안 해. 다른 사람은 허락해도 안 하니까 나라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집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정신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정신은 항상 자각각타 나도 깨닫고 성인이 되는 길로 부지런히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한 밝은 깨달음을 주면서 그를 제도하는 이런 교화의 입장을 벗어나면 안 된다. 나를 제도하면서 세상도 건지는 이 두 가지 방향을 항상 겸비해가는 그런 원만한 수행자가 되라는 것인데 그런 내용으로 이 솔성요론이 되어 있어요. 솔성요론이 아주 앞뒤가 꽉 맞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뺄 수가 없고 보탤 수도 없는 말씀들이에요. 솔성요론은.
1: 그러니까 자기가 원을 바라면 보고 듣는 대로 전부 다 그쪽으로 몰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당구 치는 사람이 밥상을 보면 당구공으로 다 보이고 아 이름 치면 저렇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거. 저도 어디 가서 동그라미만 보면 다 이런 생각.
0: 공부가 많이 익었구만.
1: 그러니까 이 어떠한 원을 바라야 앞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정당한 원일 것 같아요. 정당한 원을 바라거든. 이런 막 딴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그쪽에 집중시켜서 성공해라. 집중시켜야 또 성공한다. 그런 부족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성물 재중에 일단

0: 저희들은 원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사사건건 모든 것들, 12예를 막론하고 모든 것들이 다 성불하고 재중하는데 맞춰서 나가면 오늘 이룰 것도 같아요.
1: 성불재중 우리가 늘 말로 하는 것이죠. 입버릇처럼 성불재중이라고. 진정으로 자기가 성불하는데 뜻을 세우고 잘 공을 들이는 사람. 또 진정으로 자기가 재중하는데 내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교화를 해서 교화의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주변을 정화해야 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것이 다 솔성이다, 그 말씀이죠. 솔성을 안으로 있는 성품만 솔성으로 보지 말고, 성품으로 보지 말고, 밖으로 우주 대자연이 전부 성품 아닌 것이 없다. 뭐, 대자연을 활용하는 것도 솔성이고, 내 마음을 활용하는 것도 솔성이고, 무형한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도 솔성이고, 유형한 사은의 세계를 사용하는 것도 다 솔성이다. 이런 뜻으로 솔성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게 솔성 의무는 내외중간이 없어요.
0: 그래서 여러 대종사님께서 여러 법문을 하셨지만은, 저는 왜 솔성전은 16가지를 따로 뺐을까? 그리고 보니까 성품을 잘 가꾸는, 거느리는 어떤 그 가장 빠른 길을
1: 그러면
0: 이렇게 16가지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좌우명 같아요.
1: 그러고
0: 네, 정불로
1: 말이에요.
0: 가는 좌우명이고 그런 것,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죄송한 액기스를 탁,
1: 그러죠?
0: 좀 주신 것 같고, 그래서,
1: 그러죠?
0: 이번에 솔성전원 16절 인사님 말씀을 받들고 또 대중사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코이 법칙이라고, 관상어 코이라고 하는 그 금붕어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코이를 왕에다 넣어서 키우면 10cm 정도밖에 안 큰대요. 근데 이 코이를 연못에 키우면 25cm에서 30cm 정도는 큰대요. 연못에 넣어 키면. 그큰 강에다 코이를 갖다가 방류를 놔두면 120cm까지는 또
1: 아이고야.
0: 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이의 법칙을 딱 보면서, 아하, 우리는 마음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불재중에 큰 쪽에다가 선을 세우고 딱 맞춰놓으면 120cm가 아니라 온 세상을 감싸는 그런 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졌어요.
1: 그러면요.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솔성전을 받들면서도, 마음의 궁량을 키우자. 마음의 궁량을 키워서 내 소원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키워가자. 그런 생각이 좀 깊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솔정전의 16절을 마치면서 인사님의 금과 옥조 같은 법문 말씀 너무
1: 아이고,
0: 감사드리고,
1: 고마워요.
0: 또 다음에 어떤 말씀이 계실지는 몰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간곡하게 빌면서, 솔정전의 16조 대단원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 아유,
0: 그동안
1: 고마워요.
0: 감사했습니다.
1: 예, 고마웠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구인 선진들께서는 공을 위해 살을 버리고 법을 위해 몸을 잇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법인성사의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인 선진들께서는 스승에게는 두 마음 없는 신봉 정신을, 동지에게는 두 마음 없는 단결 정신을, 인류에게는 두 마음 없는 봉공 정신을 바친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구인 선진들께서 보여주신 이 법인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다가오는 8월 21일은 원불교의 4대 경절 가운데 하나인 법인절입니다. 원불교가 법계의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해 경축하고 원불교의 창립정신, 곧 중생제도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공한다는 정신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우리 모두 법인정신을 체받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8월 16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오프닝은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1장 법문 말씀으로 문을 열었고요. 오늘 첫 곡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법인기도 정신이 내 삶 속에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강교당 박광업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12단 박광업입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앞에 나와서 공부담할 그럴 정도로의 공부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교무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저는 청정주와 경전사경, 법문사경 두 가지 공부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정주는 법신청정법무의 아득회강역구요,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악지 자소멸, 28글자로 된 정산정사님께서 예전 편찬시에 제정해서 재난과 고난의 소멸, 그 다음에 원한과 미움의 해소, 영가의 천도를 위해서 우리 원불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청정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청정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청정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딸이 다섯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딸 다섯을 낳지 않고 사람 딸, 개 딸, 고양이 딸. 그래가지고 또 와이프까지 하면은 집이 여자가 여섯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면 아사리 반입니다. 진짜 그 갱년기 오는 와이프, 고3 딸, 사춘기 둘째 딸,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면은 개는 또 사람끼리 싸운다고 짖죠. 고양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아,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가만히 강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 어차피 모든 결론은 제 잘못입니다. 희한해요, 그게. 남자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 야, 네 아빠가 잘못이야, 어쨌든. 이런 경험이 대부분 그래요. 희한하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정산종사법어의 법품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시화문인데 원래는 한 글자를 더 못해서 구시화부문이라고 괜히 어줍지 않게 중지하려고 하다가 내 입이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리를 안고 그냥 법신청정법무에 아득회계였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또 한 30분 가을 이제 강아지랑 산책 갔다 오면은 또 그렇게 소파에서 TV 보면서 서로 물고 빨고 있어요. 참 여자들은 이해할래가 할 수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저번 회의 때 한 내용 또 하고 뭐 그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도 눈을 지그시 직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법신청정법무에 아득회강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네들도 대부분 다 압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운전 중에도 우리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도 작년에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꽝 박았어. 경계다. 그리고 법신청정법무에 아득회강이었고요. 그걸 3회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 잡고 허리 잡고 내리는 건 하수야. 네, 하수예요. 그래가지고 전 3회도 가고 인생 도처 유상수라 어디 가든지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3회도 가고 내리니까 뭐 다 알아서 해결이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종경 변이품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도를 통하겠나이까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 여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집신장수 얘기를 하는데 집신장수가 어느 날 도인에게 저도 도를 좀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인이 즉심시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고 부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움이 짧은 집신장수는 집신세벌로 알아들어요. 집신세벌? 집신세벌로 해서 어떻게 이걸로 깨달음 얻는다 가지? 근데 어쨌든 큰 도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집신 세 번, 지신 세 번, 이거 수행을, 수행의 주문을 외우고 이걸 정성 들여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이 열리고 마음이 곧 부처님을 깨닫는다는 견성을 얻습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집심 세 벌로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견성을 얻는다는데, 이렇게 좋은 정산 여사님이 내려주신 청정주로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다잡고 흔들림이 없이 경계하는 마음공부, 중심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전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란 말도 있고, 이게 살아보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운동하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 어쩔 때는 뭐 한참 사업할 때는 골프를 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데, 이 공부하는 것도 그 전에는 학생의 청년의 때는 교당 나오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4~5년 전부터 법문 말씀이 가슴이 닿고 차분하게 음미하고 이것들을 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대중경을 이렇게 보다가 수행품 23장에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인데, 일에는 12예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물을 밝히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경 수행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경전이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경전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경을 하면은 하나를 할 때는 한 번을 할 때 세 번을 왔습니다. 먼저 눈으로 한번 오늘 할 내용이 뭔가 눈으로 한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 내고 손으로 쓰고, 다 쓰고 나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법문으로 목욕을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년 정전, 그 다음에 대종경, 정산조사 법어까지 이렇게 사경을 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성리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보통 박수를 한 번씩 치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원래 좀 자존감이 좀 센 편입니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뭐 인물도 이 정도면 됐고, 키도 이 정도면 됐고,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도 할 만큼 해봤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또 사업한다고 많이 좀 까먹어도 보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주위 환경에 조금씩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 주식이 어떻게 됐다, 그다음에 차를 바꿨다, 뭐 애가 어디를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러면 이거 이사를 가야 되나, 차를 바꿔야 되나, 와이프하고 애들은 못 바꾸고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사경을 하고 나서 잠깐 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심이 생겨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은 부동심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나를 조금 더 단단해지게 이렇게 하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요즘 하루에 30~40분 정도 날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한, 어제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배려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 사회에서 좀 어른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고, 난 날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농타원님께서 언젠가 설법을 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겸손해지고 좌선을 하면 당당해진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 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내가 너무 대견스럽고 좀 근사하고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0: 한강교당 박광업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 FM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원음 방송 앱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강교당 신덕수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나는 잘 배우는 사람인가입니다. 발표 내용 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제가 퇴직할 때까지 일했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일상수행요법 중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 관련이 있어 보이는 내용 제7조에 대한 감각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은과 사연은 동전의 앞면 뒷면 같아서 서로 떼어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은은 잘 아시다시피 이론상의 진리가 세상에 나투어지는 모습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즉 은혜의 관점으로 본 것으로 우리가 사은에 보응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촉품 16장에서 사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교법 가운데 이론을 종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삼학팔조와 사은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으나, 이하 줄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은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사은과 짝을 이루는 사연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로 정리되어 있는데, 사연에 관해서는 상황에 맞게 고쳐 적용할 수 있다고 열어놓았습니다. 사연을 요약하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세상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지침, 즉 이 시대 이 땅에서의 불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실천은 일상수행요법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인지 일상수행요법 7조, 8조에 늘 의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7조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이고, 제 8조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대종사님께서 특별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일상에서 늘 수행해야 할 만큼 중히 여겼을까요? 이것이 수행, 즉 마음 공부의 본질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얼핏 짐작하기로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유력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두고 보아도 그와 같은 방법 외에 세상을 평화롭게 진급시키는 다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와 관련해서 제7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저희 감각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어느 날 아침 동네 산책길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집 근처 산책길을 지나 관악산으로 들어가던 중에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산책 나온 80대 중반 노인이 약간 내리막 경사에서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주변에서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 순간 사고인 것 같은데 어찌할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외면할 수가 없어서 사고 장소로 달려갔고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심폐소생술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했고 15분쯤 후에 구호팀이 와서 그 다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저희 망설이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사고를 인지하는 순간 잠시나마 그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직장에서 매년 실습까지 하는 심폐소생술을 배웠지만 정작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자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하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왜 충분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배웠다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그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매년 배우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운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5월 단회 때 발표했던 바 그 단회에서 사고를 목격한 순간의 마음을 아상이라는 틀로 분석하고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학습, 즉 배움은 마음속의 편견 혹은 상이 많고 적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를 이러한 관점으로 부연하면 마음속의 편견 혹은 상이 많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마음속에 편견이 없는 혹은 상이 없는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얘기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상수행요법 제7조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배움이라는 과정이 편견, 즉 아상을 줄이는 한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잘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철저하게 배운다는 의미 이상일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식의 바탕에 깔린 정신 그리고 마음 쓰는 법까지를 배워야 잘 배운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사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즉 자타를 구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행동인 구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내가 있다는 착각이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착각을 넘어서 동체 대비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법의 핵심 중의 하나인 사은과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법신불사은의 은혜에 보은하려는 마음을 내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한강교당 신덕수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네, 삼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경서의 슈퍼스타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네, 삼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영화 와일드싱의 OST 트라이앵글의 Love Is 듣고 왔습니다. 잠시 감상담 전해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세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효자교당 김유정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2: 저는 보통 토요일 아침에 6시쯤에는 항상 산에 갑니다. 학산을 가는데 가는 이유는 이제 산에 가는 맑은 공기 기운을 받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산에 가는 이유가 저는 정상에 오르려고 백대명산을 찍으려고 그렇게 쭉 다녔다가 사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학산에 가면서 새벽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러 갑니다. 산이 주는 맑은 공기 기운을 느껴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호흡의 잡념이 사라지고 모든 생각이 잠시 놓아집니다. 대산종사법의 훈련편을 보면 34장 말씀에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활선이 필요한 바 활선은 생활 속에서 육군을 통해 하는 선을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산을 오르내릴 때는 걷는 선이요 계곡에 앉아 물소리를 들을 때는 듣는 선이요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는 먹거나 말하는 선이요 바위에 앉아 마음을 정하고 챙길 때는 마음 선이라 할 것인바 이것이 과거에 하루 8시간씩 앉아 선을 하는 것보다 좋으니라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학산에 올라가면 그 산은 높지 않지만 매운으로 올라가면 작은 화단이 생겼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뭔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보여졌는데 이제 처음에는 작은 돌들이 둘레석으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리고 화초가 심어지고 그러니까 꽃이 피고 또 돌기둥이 하나 생기고 또 옆에 또 하나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가보면 꽤 그럴듯한 화단이 좀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쁘다 좋다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제 만든 사람은 한 제가 볼 때는 한 75에서 80 정도 되는 어르신인데요. 이게 그 산에 그분이 소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자기 텃밭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좋다 하는 그런 감탄사도 유발을 하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그냥 공심으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대산중사님께서 교리편 51장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것이니 나와 내 가정을 잘 살려면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함을 깊이 각성하라. 이런 법문을 생각해봤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사례로 제가 근무하는 직장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직원이 총 2,500여 명, 한 6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하는 부서는 쉬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도 각자 생각들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하루 출근하면 정말 하루 일상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루 8시간 속에서 아침에 보통 저는 한 7시쯤이면 사무실에 도착하는데요. 먹고 아침 출근하면 점심 먹자 그러고 점심 먹으면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직원들이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이처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속에서 좀 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직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종종 찾아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5명이 근무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직원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직원 A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B 때문에 일을 못하겠대요.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저리주저리 말을 한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A 말을 다 듣고 나서 B의 입장을 말해주고 제가 이제 B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B를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말에 A가 마음에 안 들어요. B를 칭찬을 하니까. 하고 이해가 안 가는 표정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도 해요. 꿍짝을 안 맞춰주니까. 그래서 얼굴이 서운함 이런 게 가득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A가 나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며칠 지나고 또 B가 찾아왔어요. 하고 또 B가 찾아왔는데 또 똑같은 형식의 A를 자기 입장에서 막 불만을 얘기해요. A를 불만하고 C를 불만하고. 그래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 B 내용을 또 듣고 나서 저는 또 A하고 C를 또 칭찬을 했어요. A한테 똑같은 일로.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B도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랬는데 정확히 이틀 후에 또 C가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C도 똑같이 A와 B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C한테도 A하고 B를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고 저는 세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뭐가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나름대로 저는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세 사람이 하는 일들의 역할을 제가 좀 바꿔봤어요. 저는 세 사람이 이게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각자 일을 바꿔서 해라 그렇게 세 사람한테 모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A는 B의 일을 하고 B는 C의 일을 하고 C는 A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업무 지시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연차에 따라서 많이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역할도 다르고 그러는데 고정관념도 깨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겸 해서 겸겸이 해서 이제 일을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하지 않던 일이니까 많이 어렵고 서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손에 익지도 않고 근데 이제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공부하고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처리하는 것도 예, 한 사람이 여러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의 능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좀 건강이 안 좋아갖고 보름 동안 좀 휴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공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 자리를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각자 일을 바꿔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 사람 그냥 그 사람이 일을 보기만 할 때는 자기가 하는 일보다 단순해 보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직접 일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녁에 이제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고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희 모두는 각자 모두 다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라. 니들 각자 각자 하는 말도 니들 나름대로는 모두 정답이지만 이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에게 힘을 대는 말을 이왕이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느 팀보다도 마음 쓰는 것이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굉장히 멀티플레이하게 전문가가 됐고 그래서 일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고 끈끈해졌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데 결국 이걸 보면서 내가 찾아야 할 답은 마음 공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도 이쁜 화단을 혼자서 꾸미는 것도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이고 우리 직원들처럼 각자 열심히 일하면서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흔들리는 것도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수용의 요법은 정과 해와 계를 세우고 원망심을 감사로 돌리고 공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내가 계속 해나가야 될 공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퇴근하면 자주 습관처럼 가는 곳이 있는데 하루 일을 마치면 좀 7시가 넘으면 저는 총부에 가

0: 대종사님, 성탑에 서면 하루 요란했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기도는 늘 같은 기도를 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처럼 아들 둘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발걸음도 정말 가볍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내가 어떤 고민의 답을 찾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보통 일상에서는 온갖 잡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많은 잡념들이 사라지질 않는데 이 순간에는 무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저는 퇴근하면 성탑 앞에 가면 꼭 성당에서 사람들이 고해성사하고 나면 그런 마음? 저는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좀 편안한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요은품 일장에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해놓으면 일분인각도 끊임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은품 3장에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쉽지만 하기는 어려운 게 마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김유정의 마음 공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마음 공부가 뭔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당은 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지만 저는 마음 공부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로 어려운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당의 참마룻바닥에서 막 뒹굴고 뛰고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학생의 시간을 보냈고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지금 이러는데요. 제 마음을 대조해 보는데 저는 좀 많이 어른스러워진 것도 같습니다. 어려서는 이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서 경계에 부딪히면 늘 마음 대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알고 경계에 일어나는 내 마음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는 좀 제가 마음도 급하고 화도 잘 내고 나만 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불제자입니다. 늘 그러려고 마음의 중심을 저는 대종사님 교법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교육자 훈련 때 회화 시간에 교도님들 공부 수행담을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더 정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8년 후반에 퇴직인데 퇴직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일상 수행의 요법을 공부 삼고 사막으로 신앙과 수행을 공부하고 신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는 그런 불제자 김유정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효자교당 김유정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박보검과 윤종신이 함께 부른 오르막길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